0: 베마
1: 마
0: 나루박도 카라 씨는 뿐실로
1: 아
0: 아이 아두가네 마나마 싱기 카우드스 부터로
1: 마 카우미 움시 어흠수베니 우리 아무 가리데기 럭터버 까오니고
0: 허허허
1: 아두고 이마 호련 콰람 번께 티엔데기 라이터로 이 꼭 담대가 레비로
0: 예예
1: 아이디 마도 통보도 얌 짠잉 예바 나랑 라따 회기 아 통보 비럭보도 얌 하오이
0: 허허허 이사나 짠잉 하르바니나네 꼬 헤레라 글로이 영어에 이마나 그 텐카 그러거네 꼬이두네 아리엠바도 마따 망한두네 레토컨
1: 앙
0: 이마나 자라미바 콜라미바 마얌세 닝티네 로신두네 마팜 짠나 짠나 타무
1: 호이마
0: 응아시디가 아야이바시수 카라야미 나항이 당매번기 누피 마석 파제비도 이마윤다 오이나 짱아가 삐살라가 로이
1: 이마 이마기시부 미기 마윤다 짱짱두니 요리로
0: 응 요미윤다 짱짱두니 요라바디 두나수 욘바 로이라 첸동주 헤네 팡이
1: 오오
0: 콰람방까이 텐다디 아목 또이바 아마나 아목 탕갈리 아마나 아목 타다니 나가 세풍 또이 또이바자니
1: 오오
0: 마사도 카라 가이르바니나 이마기시 마사 카라 가이레 카라 홍나 피우 가이나 아무 하이레 이미딘도
1: 예
0: 우카비 아야이바디 카라 부파이네
1: 오오
0: 로우 아야이바 까말 아야이바가디네 뿡또 헤타 또이바자니 비마
1: 아두다기디 미싱두나 얌나하 오이나 나라로리 angang di kaya no hanga aga imana amu isanupi amakhatani mama aina wa na laloli tiktok do na thalak pani kaina khoi mana hairam gada ba mali
0: ti da anga obisi di
1: asing bani ma ai college ka kagada ba talliko haileng kai mina hanga aga isanupa isanupa malai haina khumma mo ba
0: he masi di hairaga
1: adoi ma haileng kai nga yai bada khara khara kang na yai rasi
0: ho
1: arei ba moi da supha ba ayon ba khoi da su mang da ba
0: ho
1: ai haileng da gi di khaja na yai bi da gi ma
0: ho hai hai bi ma hai gari la en hila one position je
1: khoi ma ai nga ru pak si thang do bi da
0: o ai la ai gai bi dang kho

0: 이붕어,
1: 응?
0: 나 사도 그게 안 갖는 감다가 너 낙다든 영토 호구나 패고, 나랑 놈이 당수 싹뭐 바보 싸지, 나 시수 싸는데 하이두는 애 레이두니, 나디 영토 호구나 패고, 나 시대 까임사 토오라 놓고,
1: 아이 그 시도로이다, 까이누 좀 넣고 그러지 뿐이 굴리 임사라든 파저기도 지부 이만을 빵빠도 박할리,
0: 아스 박았다 봐야 버려 남고, 넌 봐봐 나 아들 레이크래, 같이 땅 소이보다, 아이 뭔데 로이네 따이네랄까다 우리 분이.
1: 바바도 따오노바
0: 이마
1: 바바도 따오노바
0: 예우니
1: 나나 그놈도 보시고 바바도 폰 나할래 폰 아두드네바 따오노 폰 먹는다
0: 하이마 하우지 끼임 받담 제대부 직신다바 야브로 이마는 하이신 있고 닥터도 산다바다 없이
1: 아 닥터도 하이리 어 자 그렇자르가 굴리 어 굴리래 굴리시 자실르게 이마 이모 작성들레르보
0: 레이레바
1: 작염 티르끈 거 작염 티르끈 오바 응 그염 티르야 응
0: 세세세
1: 응 그래노
0: 작세
1: 숨염 티질레
0: 작세 야니 세세 이만가 마루제 만토피게 사로사로사
1: 어
0: 이만에 나 돈사데 가리 푸르가 락다베야니 나 하이도이니
1: 아 예 가리기야
0: 용니
1: 아스 까이 도도노 놈자다 하르게 이마 까이 슈토로 하르데나 이나 놈자다가 하르노 거 이디 하르시니 거
0: 오, 아두 외래가네네. 형 이마가서 도와주시고.
1: 아,
0: 아이,
1: 군에도 보는 것도 더욱이게. 아, 할로, 군에. 아이, 남들 내리니. 에, 그는 남들 보는데 꼭 그러지 봐. 시디노이 콜레지도 보 라타회 라프라. 어, 아들디 다오해 능네네 나타다 좀 그래 하이그로 앵시 대도 놓고 이러로 해나 에 까이노 몽네 셀레 이즈네 응어 더러는 거 앵 혹시는 누구 이즈 이즈는 다르게 가니 바로 다

0: 나랑 뒤. 그 혹시 찍보 잉어리 잉어리 갔다 오려나? 학장 놈아 있더라 봐. 아두나 이 고생센터 여기 너희 콜레지 놈들 하여튼 꼬 이렇게 떠 보내야 좀 락들해. 너무나 뒤 앵금 뒤시 그나나 해리.
1: 난기나 많아 봐. 박이 얌 떡은 봐. 군의 솔도. 많아 하락 받기 강문해 봐. 한바다 이기 박이 말루래. 아두가디 아생보 이런 배완.
0: 어?
1: 난기나 많아 봐. 싱세 박이 다 떠오르는 핵 레이버가미. 낭수네. 뭐이가 숨로이네 두나 레이라디. 구이래로 소이다는 아우라니.
0: 나오 바우디 나오로이다. 마 섹싱도 좀 우보다 파기만 왜 와네 봐. 마
1: 오.
0: 볼까 파르자니. 미사 시즌에 더봐 라리카 얌 바바 파티니 능는 강도 왜 와니 비마.
1: 오.
0: 민타.
1: 그리.
0: 능 수우 봐. 에니 야닝 더 밤에 딜레이. 어이 봐.
1: 그리래 이게 할시 뭐.
0: 네?
1: 아이 게임 때 떠오게 되고 나북 팠다 뭐 간전.
0: 당기나 뚱다 마삼가 상바 누밤사 아무것도 만도 그래 꾸인이 내리도
1: 예.
0: 누나 까이기야 너 까이기 노바
1: 무싱 들어. 파시알기 앙앙악더니다. 아두다 아이나 까리 하르도노.
0: 이
1: 와르가 돔 똑색히니 봐. 제이루르가 아무 사우드나 람비다 쳇페 야로이가 하이라디 까마이 또 봐.
0: 또 아두니 하이세 즉신조고 앙앙니 해나 민가머니 뭐디 까이비소 강폰테 아잉 가는 거 따르트나
1: 아스 파리세 마시와세.
0: 사티가
1: 학상 누가 이때 두기 라용도 마두하나 강독나 보고 내키시.
0: 낭나가 나보 이름디 아이나 델리타나 부르가 빠진 라잉 안거든 마름디 낭디 아이나 행잉이다 나비야로이
1: 아두디 낭수 아이나 힝잉에다 나바야로이. 세 허지마 호스피탈한다 루시라 오바.
0: 그이노
1: 담망한기 학상 뿜바 체크업 톡토 우르세. 허지기 마담시다 디징나 다방암데 아이암 빠카리 뎅기두 오이라마디 까마이토바
0: 그이
1: 마시 레나세 아이암마나 노이 임판다네 헨나 산도 이하이네. 세 허글로 허지기 마 살루르세바 공수
0: 그이노
1: 카랑알리에
0: 낭나
1: 라오 따치하바.
0: 하리도 부디 좀 매봐 아다 허직 먹디 아이 어름나 요가디 영디다
1: 아스
0: 아도나 이니 숨게 좀 간다 배와니 뎅기 디 오이라 뭐해
1: 아두에라수 옌토우바나 콰이데기 파라바니 직실 하우더바디 빠캉 마사 시헤이디 하이벨레이터바니
0: 아이
1: 코.
0: 그 눈이 당지디 야 미현절이 낭나 하이리 뱅기 도어마디 아이시부 호직 낭가 스마이너 파미네 드는 레이브 엄기더라 낭주헤는 간집나 레이바 호직 뜨기 캄번바 하우리코
1: 이스
0: 나쿠니 너기 나마나비 라타도
1: 아
0: 아이기 호직이 마룹 고네소르도나 얌 쇼리네 토이나
1: 오
0: 시노 무카마이도 자이노
1: 야레 붕어
0: 예
1: 아이 미기 빠오가 뜨 뿌붕 엄제로이 마불라 타나 트라딘 삐임 떨 레이저드라보.
0: 어떠다이 간언이다 모이 아니나 지엔 바한 그래디 코에 목 파르타 호가드라이나 이브니
1: 나북디 암파리에
0: 예
1: 나
0: 파기동이
1: 타모이디
0: 파기
1: 시앵크라바.
0: 호이
1: 아도 간놈 타 한게네. 누인 난돔사 아마 탕웨벤데 레이브로.
0: 만약에 해리노 하 너가 그만 강릉 주인놈이
1: 아이마
0: 하
1: 까이노 낭 나도 양 빠크 나코 메이두보 낭기 허지기 모웅두 디미 훈가 아이오래 미나 좀나 숨항아가.
0: 그놈의 바 아쿠이 마기 무슨 말 나오세 누피 오흠네 바 누파 야우더 바
1: 오이
0: 아두고 허지기 탐험이번 옹비도 아두디 얌 차티 바
1: 이스 기절해다.
0: 에이 버버 마그 테는 이 칸바드네 꼬리 이래 시험 보자니 뭐
1: 오.
0: 미움도가 숙장에 장제디 아두는 마이 마사싱도 버버 이 신하우싱도 석감도 강내디
1: 아싱 바로
0: 시험 보니
1: 하이시보.
0: 하이시
1: 아스.
0: 또 부디 시험 부디 좀 빠이브네 바 미숨 가는 건봐
1: 오.
0: 그래 낭나 가마이나 하이젤레가 강내루리 놈이도 보 하.
1: 아두그로 라타우기 마니야마 아다이드 옹에
0: 오,
1: 라타나스 루시 하이베데기 나한도스 루베네바. 아두다 이니에두나 하이럭바두다 숨캉베완.
0: 아들이 칼레라가 이내나 시 하래에 레이르카누 아들이 실 카라파이제 비와니 레이버케 슈누가이로에 카이나 아들이
1: 스케든.
0: 마탕 바오도 숨 여라니 나온다 아들이 나북두다 모원 모원 칼라니 칼로이드라 nang na ko kan sa le ngi du den hoi ma gala ta gana mu ma na tu di nang no pam ta le ji dra bo ma shi mo mai wa khan tha do ka na chai bi ra ni pa je di
1: Choda. yamanaga ngangi yare bungo imaga lataga da taisalegi hairi ro nang sibo aina pakhali di damangan gi imaga baba gabuni
0: kariki
1: asyang bani damanga aidi daga yengna bada yamatik chada binida aying yumdugi ma oibada ahi sana phamlai ro
0: binta ai eno da wa mai ge
1: kaino
0: chomon jalo na mai do
1: kaino as
0: nange kainara ba
1: ai
0: punchi simagi di atopnu pi amatga lu hongoi yum pandana leni
1: as
0: tamu ma puna khang bisan nang ai bu ta so binta
1: punna mak oi dunasu punchi haibasi di kanana khangani tambangam de aina apamba du da thungan biu haiba yabna ti matam na nong madi ahong ba soidana purakani matam du da itik ipasadana nang tabunung sizeruba apang bi thamoi se
0: kainu
1: maseta na kai khi ge dressing na bana thamoi se tanik tan
0: yare yare ba aduna ne matam du da khanaras hauji kidi koini kainadri dana yam nuksineria ba
1: ado aibu sunung sibiu aduga ima babagi apamba asauba mi ama oinabagi coaching chali upsc gi exam thani haibadu ati supung changbiyo ba damanga na mai pak na asauba mi ama oirakpado ai gi su yam laibak phabani ai di lain hikning ba matam da hekpi ba yagani ai gi damak ta di karim ta khanbi gano
0: e wangang baga yam heremina yeng budadi yam na pangje bi tapse bi ga malaga
1: yare yare moida yum da chatna batawra seba nungi se ayo kre ayam thenge ba sa lisi lao
0: pakatna ga jutawri rawlo chachilao

0: 무시로폰으로 킹에이시라.
1: 할로. 할로 군에. 까이도르게 아이 라케토리. 까이도르게 봐.
2: 하이. 가다이 너무 저기 하이노.
1: 타모 이만 너무 떨. 까이 뭐 이마. 아이 뭐 군에가 마기 타밤도 샤미노 로케토 봐. 구이로에 얌 토르케.
2: 나코 나코. 나코.
1: 까이노.
2: 나나 살리바 코싱도. 아두다 푸닝상. 고이두나 아리 맞다 맞다 망한 게노. 낭 바바가 이거나 칼리바 판담세. 낭 여우도 봐야다버니. 아이 코기디 낭 각다네. 낭나네. 로네 로네 살리버도 이마 로이나 캉이.
1: 거리버.
2: 나도 없잖아 로이타 마바니. 그 나나 왕고이데기 욤욤다 상두나 나욘비 아마기 마사누피 아마가 마리레네 하이나. 또 이마디네 나도 자기 마망데 이카이브나 시레. 낭나 와클라도 똑딱네 야우드리비시 못가리기노 봐.
1: 이마.
2: 나포닝도 이랑 랑게노. 나는 칼리버 와큰싱도 오이로에 다 양케네. 난기 공범도 양툰한도.
1: 까리노 이마. 아 코이 너무 자기 와보 이마로 와우이네 헬로우르드나.
2: 이 우리.
1: 까리노 너 로우르노 꼬마이 모아도.
2: 할마 할마.
1: 로우르노 해이샤래.
2: 할마.
1: 해이티.
2: 까야 덤마신 티리버노 네시. 마나 또부 타복부 아이 코이나 캉로이 우로이네 칼리마네 네시. 마마 마사도 주워봐 낙해. 람바 사이사디 수캉디 미나 부파메 하이르디네 헤티야레 이두보. 감당니시디야. 아이사세 마마마사드나 소이드나 보셈토르마니. 응? 아이세실 하우드바야디 마돔자도 호레 막 폰토르게.
3: 미레 비브로.
2: 하이마 하이마 눈이 휘자오면 이만이니 아이스 타디 타독도 마네. 할마, 까나 락샤노 샹콩이지 뭐. 하이 블랙이, 까나 락샤노네.
3: 이 말비마, 게 한마시다 핵대성 아이고. 나 야 이봐 파자봐 야우리에.
2: 까나 노네.
3: 나 야 이봐 러비하오.
2: 아, 까나 오이비라바노. 까이노, 이비 마, 나 야 이브로.
3: 아, 이집이마. 우카비 야 이봐 미르간 야 이봐 그래 야우리에. 힝곤데기 헤락바 한강베레 페루 아만바수푸레 키탈로비하오.
2: 아 타로 타로 두아이다. 까리 람다기 노이나우디야.
3: 왕고이데기 니치베마.
2: 왕고이데기야.
3: 응.
2: 맹엄다 캉치드나.
3: 비나.
2: 비나. 오. 아이기네 이비에 토이.
3: 오.
2: 아. 나이 군해. 이비에 먹이 산 비에 먹고리스다 미마네코. 이나 오늘 피싱 아마기 마붕기 마산피 라타 하이비 아마가
3: 어어
2: 이비 아마기 나산피가 콜레스타 푸네타미 하이브라
3: 호이
2: 밍나
3: 비니타 하이바니 세비마 이비 아마 라타가 마바니 얌루나 티나바니 라타도 이비 아마기 앙앙싱 오이라
2: 파레파레 비마 난기 nga 아이하이바 포레 이바 아디기 마나 마싱 카르두가 폴나 카야 토 에파로
3: 이비마
2: 울랍라 호르게 하이브니 야드로
3: 야 이치비마
2: 파라모 파라모 아이 셀록 토게
3: 카이노 카이노 아이 봉시 타우리시보
2: 아 파로노 파로노 야레 세 리싱 아홈니세
3: 시비마
2: 바셀로 포투주 타나마노 아토파데 원자루로
3: 시비마 타우리시보
2: 낙신나라노 비나 하이브나 트로낭기 밍도 셀실로 실로 살로 마퉁다 무하나 나 푼시기 외나 아기 욤시다네 콩다르게 캉네노 아파보고 이러 낭낭아시 라이브세 시기 말함 아이 아무나 캉바자니코 세
3: 하이비리시부
2: 아이 망알기 마마니 마팜마시나네 망알기 욤 나사네 피로 와클다 할로 우가 마카르 무타르 코라이
3: 에수미네
2: 미오이 보드나니 왕앙이 보세 미오이로 보디네 나콕도 시즌나오
3: 에이기 마이다 랑칠라키바 리싱아 홈도 쿵카르피요 에이 수회라 마네 아이 강아가 쌍악바디 늦대 꼽니다
2: 시아 마군바나 수우

구독 여러분들 다비르시 봄라스 필름스테기 부스브라니기 나이톰 콘젤다 나렌드라닝 곰바나 세링 밤바디 스골 샘트 젠드라나 세랑비세 이세 구독 담지리 다비시

0: 아, 시수 스토가는 뭐 어머니 오자. 자, 아로이 뭐냐, 암장가 와로 위야 돼. 아, 마시 암장도 위야 그디 암농아. 자, 오자. 와 어디 한 와 위야 뭐냐 오자.
1: 와 어디 와 어디 나 무슨 아 고덕다 각락 가실로 보다 이샤다께 너무 좀 한 와.
0: 신이 나 텔레 나시 이샤다래 이거 보리나 좀 뭐냐 가지고.
1: 와야.
0: 누네 감비로 노자.
1: 또
0: 보여자.
1: 맞 바시기 왜 바마기 캐릭터기 그 노이나 마티에 마와. 세 메트로 죽고. 어. 알아 마티에 마 하이타. 뭐 리셋팅 마 하이타.
0: 올 디스 뮤직 인스트루먼트.

0: 건강기처럼 답이 무슨 보다라 목소리 구름절이 시베마 팜팜랑들링 신비시
1: funny funny 뭔가
0: 시베마가 시기 다른 게를 받아
1: happy
0: 담자리 버버리 왔다 했시 파우더 다발에 나티나 마디 마시데기 마 똑그람 나가 똑같게 야비시기 마 땅더니
1: 호이
0: 이러면서기 마 땅다 롱점 보리스가 오나도는 사바 버리 왔다이니
1: 호이
0: 아도 와한 버시디
1: happy 뭔가
0: 구만 댐 순다리 대비네 싹바 공좀 브라바 모양 강레이롤다 간번에 꼽았다 가우 파브 셋 보기 마땅시 담이나시
1: funny funny 따시 뭔가

0: 공연기 털음 따비리.
1: 마라이 박 마람담 농시 더범이오 싱 이래이 레이람로이 미컬 마탐 락바다 아이나 파이 아이코이나 헬리 낭나 삭나바 라우나바 낙드니
2: 미참 프라자 아이코이 마야암수 레이박 셈가다바 아파바 타박 타우락가다바 캔디데이트 팜네이 팡나브라
1: 미참 프라자 에젠트 싱 아마디 캔디데이트 싱 더 베이스 토바 릴라 따라 산독나나바기 아이바 싱 더기 스크립 가우차리
2: AIR 코드 속타바 아마디 아나우바 아원바 부럭파 야바 스크립트 싱 스크루티니 타우자라가 옥토버 레싱아니 쿤타룩타기 탕나 탕나나 농마이징 따라막다 릴라싱 산독자가니
1: September 쿤트라 파우보다 pung ama sanagada ba script sing akashbani imphal gi drama section da yohan birhu
3: iramdam irai chagini khanna naha ahan khaidana matam matam gi thoknarakpa miyoi kya ngasi ekhuina thingari
4: makal makal gi election lakpada anuba ariba candidate sing changyeng gi damak tholuktuna leibak sembada achuba saruk yana bohonari
3: micham ekhoi mayamna su makhoi bukanano ಕರಿ ಥಬಕ್ ತೌಕ್ರಬಗೆ ಅದುಗಾ ಕರಿ ಕರಿ ತೌರಕನಿ ಹೈಬಸಿದಿ ಖಂಗ್ನಿಂಗ್ಲಿ
4: ಲಾಕದೂರಿಬ ಮಣಿಪುರ್ಗಿ ಇಲೆಕ್ಷನ್ ದ ಕೆಂಡಿಡೇಟ್ ಒಬಿನಿಂಗ್ಲಿಬ ಸಿಂಗಿ ವಕಲೋನ್ ಫೊಂಗ್ದೋಕ್ಚನಬ ಅಮದಿ ಮಿಯಾಮ್ದ ಮಸಕ್ ತಕ್ಚನಬ ಮಿನಿಟ್ ಅಹುಮ್ದಗಿ ಮಂಗ ಫೌಗ್ವ ರೇಡಿಯೋಗಿ ಕುಥಾಂಗ್ದ ಸಂದೋಕ್ನಬ ಮತಂ ಥಂಜರಿ
3: ಸ್ಪಾನ್ಸರ್ ತೌದುನ ಸಂದೋಕ್ಚಗದಬ ಥೌರಂ ಸಿಗಿದಮಕ್ ಆಕಾಶವಾಣಿ ಇಂಫಾಲ್ಗಿ ಕಮರ್ಷಿಯಲ್ ಸೆಕ್ಷನ್ ದ ತಾನಬಿಯು

마당도다 비리시 구차 아니 품스다기 아머지다마디 스스미다 아니게 본부 건젤다 가이딤 이모나 세링바마디 아머지 노리마마 세랑비시 구돌도지

이세 예식을 위해나 나시기 위해 보스가 기쿠당 득한 비력과 다비닝과 필름 시신 신독제와 마당했을로 제리 아크스만 인파 호진 미당기 봉따라 마카이타리 금라 채널기 다룬 파링 루신제나바 마담 유럽리 하잉 타완기 굴룸도니 반바 이라이니 및 아유기 봉망아 마카이타보다 채널